0: 你仆人啊你，而家啊！我打啦！
1: 好地方，好地方，
2: 好地方，好地方，
1: 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地方，好